0: 전국 인민 지원군입니다.
1: 아, 어떻게 주소만 할 수 있죠?
0: 저는 서산성입니다. 바로 강 근처예요.
1: 정옥이에요. 전산지원대 소속이에요. 지금 얼른 누우세요.
0: 아, 아닙니다. 저 가야 돼.
1: 안 돼요. 우선 치료 마치고 가셔야죠. 혼수 상태에 빠진 지 며칠 되셨어요. 그 이혼놈이 아니었더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. 음식 준비할게요.